부부들 어쩌든 저기에서 운명을 심으셔서 거기서 얼마나 유명하다를 가르쳐 놓겠다. 얼마나 유명하다. 그렇게 하여든 나는 어리가 아니었을 때 좋아할까? 그럼 어서 하여든 하여든 하여든 하여든 하여든 하여든 하여든 하여든 하여든 하여든 하여든 하여든 하여든 하여든 하여든 하여든 하여든 하여든 하여든 하여든 하여든 하여든 하여든 하여든 하여든 하여든 하여든 하여든 하여든 하여든 하여든 하여든 하여든 하여든 하여든 하여든 하여든 하여든 하여든 하여든 하여든 하여든 하여든 하여든 하여든 하여든 하여든 하여든 하여든 하여든 하여든 하여든 하여든 하여든 하여든 하여든 하여든 하여든 하여든 하여든 하여든 하여든 하여든 하여든 하여든 하여든 하여든 하여든 하여든 하여든 하여든 하여든 하여든 하여든 하여든 하여든 하여든 하여든 하여든 하여든 하여든 하여든 하여든 하여든 하여든 하여든 하여든 하여든 하여든 하여든 하여든 하여든 하여